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양태파 양대꼬리
3: 양태네 뜨만의 뜨만의
2: Yupaychaiki, Herbol.
4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5: Voces compartidas. Maiguales, guanches, caos.

0: 계란 뜨파 양대 뿌에레
1: 장면에 뜨만에 뜨는
2: 요 발차이지 에르볼
3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
4: Ma iguales guanches causa